0: 谢谢，
1: 谢谢，谢谢多亮，九品上。
2: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3: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계획성투자가5억원에달하는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건설이다그쳐추진되고있습니다。珲春시소나진학교에서는두가지감소정책요구를단단히둘러싸고학생들의아침시간을수동적인아침자습에서자주성장과당으로전환시켜변강향진교육의부담경감과질적향상의생동한화폭을그려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연일珲春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은시공황금기를다잡고건설공약책임을강화하며여러공정구간에서동시다발적으로시공건설을추진하면서강력한대상추진동력으로전시실물경제발전의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현장입니다。현대화가공공장두개가이미모습을드러낸가운데시공일꾼들은요리에넘쳐작업하고있고공사기계들이고속으로운행되고있습니다。현장에는분망하면서도질서가있는건설전경이펼쳐지고있었습니다。珲春봉발부동산개발위원회사에서투자건설하는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의계획총투자는5억원이고부지면적은86,000평방미터로주요하게공장부대건물등시설을건설합니다。건설되면의류가공전자제품의약통용설비제조등각종경공업친환경무공해공업기업및미래신소재신에너지신장비신기술등첨단산업기업에생산용표준화공장을제공해산업구조조정의보조를가일층다그치게

감소 소식입니다. 훈촌시 초나진 학교에서는 두 가지 감소 정책 요구를 단단히 둘러싸고 수업 전 등교 제도를 장력점으로 6인 모의식을 혁신해 학생들의 아침 시간을 수동적인 아침 자습에서 자주 성장 과당으로 전환시켜 학생들의 활력과 자주 학습 능력을 동시에 증강함으로써 변강 향진 교육의 부담 경감과 질적 향상의 생동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초나진 학교는 훈촌시에서 전면 시행 중인 수업 전 등교 제도의 본보기 향진 학교로서 성주 교육 부문의 학습 시간 관리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첫 수업 시간을 오전 8시 전으로 앞당기지 않고 통일된 아침 독서와 자습을 취소해 수업 전 시간을 학생들이 전적으로 자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정을 거닐다 보면 교수청사 운동장이 질서 있게 개방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흥취에 따라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줄뛰기, 축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뛰고 움직이며 몸을 풀고 있으며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과목을 예습하고 학습 심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학생들의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수업 효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수업 전 활동을 시행한 후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이 높아졌고 참여 적극성도 더욱 제고됐으며 수업 완성질도 안정적으로 향상돼 진정으로 부담은 줄이고 질은 낮추지 않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초나진 학교는 교육혁신 과정에서 향진교육특색과 충분히 결부해 자주 운동 더하기 자주 학습을 깊이 융합시키고 협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축구, 줄뛰기 등 각종 체육 기재를 충분히 갖추고 운동장을 개방했으며 전직 체육교원과 당직 교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운동 지도를 담당하도록 해 학생들의 운동 안전과 체험을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자주 학습 지지도 최적화하고 있는데 다매체 교실, 과목별 기능 교실을 개방하고 과목 담당 교원이 학생들에게 예습, 질의, 응답, 독서 지도 등 개성화 봉사를 제공해 자주 학습의 취미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운동 후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과 책상 앞에서 집중해 공부하는 전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주 선택의 학습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을 크게 높여 앙양된 정신 면모와 농후한 학습 분위기가 서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당면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되고 도시 면모와 시민들의 자질이 점차 개선되고 제고되고 있지만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문명하지 못한 현상이 존재하므로 시급히 규범화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정화가도 북쪽에 위치한 풍범 광장에는 시민들이 수시로 모여 포커를 치고 마작을 놀고 장기를 두면서 공공 공간을 점용해 타인의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함께 광장 바닥과 주변 녹지에는 함부로 버려진 담배 꽁초, 종이 조각, 쓰레기통 옆에는 제때 치우지 않아 생겨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교정을 어기고 녹화대에 세워둔 것은 문명도시 건설의 초심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시민들의 공공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문명도시 건설은 사람마다 혜택을 받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습니다.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한 번의 일깨움이 오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도시 건설의 요구에 따라 각항 건설 임무의 실시와 세분화를 전력으로 추동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제때 해결되면 문명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리 풍경과 손에 닿는 온기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에서는 정신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는 문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손으로 애심 모금 활동을 전개해 고람에 걸린 고중 3행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조달함으로써 작은 선의로 도시의 온도를 전달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문명 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오전 10시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교실은 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생들은 진심 어린 마음과 애심 어린 기부로 짙은 동창회 정과
사생들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 회원들도 아낌없이 기부해 주동적으로 병에 걸린 학생에게 의료 비용을 조달하고 사회의 관심으로 생명을 호황했습니다. 손에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갈망과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익숙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것을 희망합니다. 매 하나의 선의는 거리를 뛰어넘고 매 한마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기부금이 모여 형성된 강대한 난류는 병에 걸린 학생의 의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촌에서 서로 돕고 선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문명 기풍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벽교 길강의 집에서는 최근 자강의 빛을 뿌리고 장애인 돕기의 길에서 동행, 장애인 돕기날 주제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정체론 감호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애심 의무 진찰, 애심 리발, 정책 선전 및 보험률 보급, 사기 방지 선전 등 여러 구역에서 봉사가 전개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주제를 절실히 지원했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또 장애인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으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구역 대가정의 온정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계획청투자가5억원에달하는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건설이다그쳐추진되고있습니다珲春시소나진학교에서는두가지감소정책요구를단단히둘러싸고학생들의아침시간을수동적인아침자습에서자주성장과당으로전환시켜변강향진교육의부담경감과질적향상의생동한화폭을그려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연일珲春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은시공황금기를다잡고건설공약책임을강화하며여러공정구간에서동시다발적으로시공건설을추진하면서강력한대상추진동력으로전시실물경제발전의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현장입니다현대화가공공장두개가이미모습을드러낸가운데시공일꾼들은요리에넘쳐작업하고있고공사기계들이고속으로운행되고있습니다현장에는분망하면서도질서가있는건설전경이펼쳐지고있었습니다珲春봉발부동산개발위원회사에서투자건설하는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의계획총투자는5억원이고부지면적은8만6천평방미터로주요하게공장부대건물등시설을건설합니다건설되면의류가공전자제품의약통용설비제조등각종경공업친환경무공해공업기업및미래신소재신에너지신장비신기술등첨단산업기업에생산용표준화공장을제공해산업구조조정의보조를가일층다그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소나진학교에서는두가지감소정책요구를단단히둘러싸고수업전등교제도를장력점으로6인모식을혁신해학생들의아침시간을수동적인아침자습에서자주성장과당으로전환시켜학생들의활력과자주학습능력을동시에증강함으로써변강향진교육의부담경감과질적향상의생동한화폭을그려가고있습니다초나진학교는혼촌시에서전면시행중인수업전등교제도의본보기향진학교로서성주교육부문의학습시간관리요구를엄격히준수하면서첫수업시간을오전8시전으로앞당기지않고통일된아침독서와자습을취소해수업전시간을학생들이전적으로자리를배치하도록했습니다교정을거닐다보면교수청사운동장이질서있게개방돼있으며학생들은자신의흥취에따라활동을자유롭게선택하고있습니다운동장에서는줄뛰기축구등다양한체육활동이펼쳐지고아이들은뛰고움직이며몸을풀고있으며교실에서는학생들이조용히책을읽거나과목을예습하고학습심득을교류하고있습니다이같은변화는학생들의정신상태뿐만아니라수업효율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자주수업전활동을시행한후학생들의수업집중력이높아졌고참여적극성도더욱제고됐으며수업완성질도안정적으로향상돼진정으로부담은줄이고질은낮추지않은목표를실현했습니다소나진학교는교육혁신과정에서향진교육특색과충분히결부해자주운동더하기자주학습을깊이융합시키고협동추진하고있습니다학교에서는축구줄뛰기등각종체육기재를충분히갖추고운동장을개방했으며전직체육교원과당직교원을배치해안전관리운동지도를담당하도록해학생들의운동안전과체험을보장했습니다동시에자주학습지지도최적화하고있는데다매체교실과목별기능교실을개방하고과목담당교원이학생들에게예습질의응답독서지도등개성화봉사를제공해자주학습의취미성과실효성을높였습니다현재학교에는운동후활기찬학생들의모습과책상앞에서집중해공부하는전경이조화를이루고있으며자주선택의학습방식이학생들의학습주동성을크게높여앙양된정신면모와농후한학습분위기가서로어우러지고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당면珲春시전국문명도시건설사업이부단히심화되고도시면모와 시민들의자질이점차개선되고제고되고있지만일부구역에는여전히문명하지못한현상이존재하므로시급히규범화하고시정해야합니다정화가도북쪽에위치한풍범광장에는시민들이수시로모여포커를치고마작을놀고장기를두면서공공공간을조명해타인의활동에영향을줍니다이와함께광장바닥과주변녹

문제는 함부로 버려진 담배 꽁초, 종이 조각, 쓰레기통 옆에는 제때 치우지 않아 생겨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규정을 어기고 록화대에 세워둔 것은 문명도시 건설의 초심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시민들의 공공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문명도시 건설은 사람마다 혜택을 받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습니다.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한 번의 일깨움이 오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도시 건설의 요구에 따라 각항 건설 임무의 실시와 세분화를 전력으로 추동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제때 해결되면 문명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리 풍경과 손에 닿는 온기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에서는 정시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는 문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선으로 애심모금 활동을 전개해 고람에 걸린 고중 3학년 학생에게 치료비를 조달함으로써 작은 선의로 도시의 온도를 전달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문명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오전 10시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교실은 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생들은 진심 어린 마음과 애심 어린 기부로 짙은 동창의 정과 사생들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 회원들도 아낌없이 기부해 주동적으로 병에 걸린 학생에게 의료 비용을 조달하고 사회의 관심으로 생명을 호황했습니다. 손에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갈망과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익숙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것을 희망합니다. 매 하나의 선의는 거리를 뛰어넘고 매 한마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기부금이 모여 형성된 강대한 난류는 병에 걸린 학생의 의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촌에서 서로 돕고 선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문명 기풍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학교 길강의 집에서는 최근 자강의 빛을 뿌리고 장애인 돕기의 길에서 동행,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정체론 가무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애심 의무 진찰, 애심 리발, 정책 선전 및 보험률 보급, 사기 방지 선전 등 여러 구역에서 봉사가 전개됐는데 이는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주제를 절실히 지원했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또 장애인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으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구역 대가정의 온종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산업지지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종점대상의착지효과를서둘러추진하면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에너지를주입하고있습니다연변조과제시험성과전시및지혜플랫폼빛나는과당현장교류회가일전에珲春시에서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산업은발전의기초이고대상은발전의증량원천입니다올해珲春시에서는산업지지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종점대상의착지효과를서둘러추진하면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에강력한동력에너지를주입하고있습니다珲春봄해국제무역위원회사국제물류창고단지대상건설현장에서는공사차량이실북나들듯오가고시공일꾼들이질서있게작업하고있었는데대상은계획에따라

0: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훈촌시 종점 추진 대상으로 총 투자액이 1억 8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만 7,200평방미터이며 주로 양곡 비축 창고, 물류 창고, 사무 청사 등 시설을 건설하는 데약 200명의 노동력 취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훈촌 정흥 연마재 유한책임회사 생산 작업장에서는 기계 설비가 우렁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탄화 붕소 립자가 균일하고 통일된 탄화 붕소 연마재로 가공됩니다. 회사의 부지 면적은 16,000평방미터이며 그중 건축 면적은 6,078평방미터입니다. 이미 ISO 9001 국제 표준 품질 체계와 ISO 14001 국제 표준 환경 체계의 이중 인증을 통과했고 제품은 주로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 국가와 지역에 판매됩니다. 일련의 중점 대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훈촌 산업 발전에 동력 에너지를 축적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의 가속화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변조 과제 시험 성과 전시 및 지혜 집결 플랫폼 빛나는 과당 현장 교류회가 일전에 훈촌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연변조 교육학원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교원진수학교, 훈촌시 제5소학교에서 주관한 이번 활동은 연변주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개성화 교수 탐색 단계 성과를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국가 중소학교 지혜 교육 플랫폼과 교육 교수의 융합 운영을 갈층 심화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여러 학교 교원들은 디지털 지능으로 교육 생태 재구성 지혜 플랫폼으로 향촌 교수의 조력 등 주제로 경험과 작법을 소개해 지혜 교육 플랫폼의 심층 응용을 갈층 추동함으로써 교육 교수의 질적 향상과 성격에 조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정신문명 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 공천단 훈촌시위 훈촌시 교육국에서 연합으로 주최한 시급 시범성 입단식 및 주제 단과 활동이 그날의 훈촌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전시 신구 단원 대표, 도시 문명 선봉 대표 및 관련 중학교 단위 서기들이 함께 참여해 청춘의 선서로 새 시대 훈촌 청년들의 책임과 사명을 써내려갔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신입 단원 86명이 차례로 단 휘장을 달고 단원증을 수령한 후 장엄하게 선서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초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신입 단원 및 우수 단원 대표들은 각각 문명도시 건설자로 나설 결의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소감으로 밝혔습니다. 활동 후 청년 단원들은 주변 녹화대와 도로변 산책로에 대해 전면적인 청소를 진행했는데 햇빛 아래 교복과 단 휘장이 서로 어우러져 훈촌 거리의 가장 눈부신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시 신입 단원 1,246명에게 청춘의 이름으로 더욱 문명하고 아름다우며 번영하는 변경 통상구 도시 건설에 힘을 보탤 것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단계 공천단 훈촌 시위에서는 각종 주제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해 평범한 청년 단원들이 문명도시 건설 속에서 더욱 찬란한 청춘의 장을 펼치도록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직업기능 인재 양성의 중요한 진지로서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서는 AI 더하기 기능을 돌파구로 지능시대 직업교육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있습니다.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 들어서니 색다른 AI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는 교사가 알기 쉬운 언어로 인공지능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 강단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호기심과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일상생활을 소재로 AI를 슈퍼 고수 학생에 비유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장애 능력을 갖추고 지령을 입력하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시도하면서 과학기술의 편의성을 체감하고 창작의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그날의 훈촌 금마 고급기능학교에서는 취업을 방향으로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 운영 리념을 견지하면서 산업발전 보조를 바싹 따라 전업 설치를 부단히 최소화하고 교육 모식을 혁신해왔습니다. 또한 전통 기능 교육의 기초상에서 학생들이 지능 도구 사용 능력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전공에 능숙하고 다방면에 능통한 고급 기능 인재 양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관광일 품질 관광을 즐기고 아름다운 산하에 함께 달려가 주제를 체험하고서 훈촌 일부 풍경구에서는 여러 가지 해민 우대 활동을 출범하게 됩니다. 5월 19일 당일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혜택을 내놓는데 이번 혜택은 성인 입장권에만 국한되며 셔틀버스 해설 등 2차 소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기타 혜택과 겹쳐서는 안 됩니다. 훈촌 와스토크 활락섬에서는 초특가 반값 패키지 티켓을 출시해 가족 나들이, 동반 나들이의 실속있는 선택을 제공합니다. 훈촌 동부 호랑이표범 자연과학보호관의 무대활동 시간은 더욱 길어져 활동 주기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온라인 매표 통로의 개방 시간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비경 큐브의 단일 종목 체험 우대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가성비로 동부 호랑이 표범의 생태 지식을 몰입식으로 요해하도록 합니다. 5월 15일 훈촌시 제유치원에서는 작은 손으로 전하는 큰 사랑, 자선 바자회로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장애인 돕기 활동을 개최해 중화민족의 약자를 돕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전통 미덕을 가열층 발행함으로써 조화롭고 문명하며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胡大海这顿拍，于镐对他跟别人不一样，可他们两个正在说着的时候，就气坏了年轻的英雄，把小磕巴嘴朱木英给气的，本来说话就不利索，这一着急更说不出话来了，气别人都不行，就是你过去，教训教训他。年轻人都鼓动长帽，帽过去，非你不可。这种浑人跟他讲什么理？我们过去还没有他能耐大，一物降一物，卤水点豆腐，给他点颜色看看。长帽也气得够呛。长帽心说：“人哪能这么不懂人情？于镐，你有这么干事的？看来大伙说的是不假呀。”长帽火往上撞，一抬腿，咯噔，摘下禹王神说：“我说你们在旁边等着啊，我过去劝劝他。”啪啪啪啪啪啪啪啪，马到阵前，王二大爷，您可别费劲了。别对牛弹琴，把这蓝靛壳交给我吧。哎呀，胡大海一看可坏了，你看这老一发的人都顾及情面，到了长帽这一发不讲这个，说翻脸就翻脸。老胡热心肠，你别看怎么骂于镐，从心眼里还是疼爱他，所以老胡千叮咛万嘱托，猫，自己人可别伤了和气，点到为止。哈，你少说废话。胡大海回归本队不提，单说长帽，把禹王神槊一横，慈心眼一瞪，看看于镐。哎，我说伙计，你是着了魔了吧？是疯了，是傻了。闻你喝酒喝的可不少，我这酒喝到人肚子去，喝到鬼肚子里了。 哎。